0: 바람이 이렇게 쐬쐬 불면 난 기분이 너무 좋아.
1: 오빠, 할 말이 있는데 라면 먹고 갈래?
0: 쉿! 말하지 않아도 알아?
2: 응?
0: 잠깐만.
2: 응?
0: 어? 우리가 남매래!
1: 아니요! 그럴 리가 없어!
0: 정신 차려! 나 인공호흡한다! 하나, 둘, 셋!
1: 불치병이래.
0: 아! 누구시죠?
1: 기억상실죠?
0: 알면서도 빠져드는 이 환장의 3종 세트. 빠져든다. 빠져든다. 빠져든다. 알수록 빠져드는 경기 대곡.